말이요. 야,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. You can ring my bell. Ring my bell. 똥, 에레가레가 슬라리, 다니, 다니, 슬라리. 마저, 시리 말이 좀 나겠니?